바인바이 바누아 부르다니 무차 부르다나 치리척구의 조리라 치롱바 세카 지아우티 치롱바 착가인데 바바 수와 마찬 하트에 미 수와 마르소 고르라 도시물이 핀티에 과 Zirko, quando aqui tem a zona 14 horas e 19 minutos.